난 그만 두겠다고. 하려면 너 혼자 꼴리는 네가 다 헤쳐먹어. 성공하든지 빵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네가 다 알아서 꼴리는 대로 헤쳐먹으란 말이야. 나 그만 둘 테니까. 넌 정상이 아니라 또라이야, 미친 새끼야.